0: 보다. 내보다.
1: 누엔데, 누엔데 페리베, 누엔데.
2: La palabra deuda tiene dos significados. Deudas, deuda.